0: PD님은 귀신 그런 거 믿으세요?
1: 너가 가는 거야? 그 저수지?
2: 대체 뭐 때문인지 알아내야겠어.
3: 물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더 위험한 게 사람을 엄청 올리대요. 로드뷰 귀신 찍힌 거기 맞지?
4: 오늘 누구든 여기 다시 가서 찍어와야 돼.
5: 찾았어?
6: 저쯤 됐던 것 같은데?
7: 스타일은 느낌은요? 잘 갔다.
8: 잘 갔다.
3: 지금 뭐 귀신을 한번 포착해 볼 텐데요.
9: 거기는 살아서는 못 나와요.
8: 여기서 나와야지.
3: 또 여기야.
10: 小林看电影《沙漠池》《鬼水禁地》